0: 됐어. 내가 말해,
1: 아버지. 아, 먹어요, 봐라. 다나요, 다나. 아유. 아이고다.
2: 가이파이 마타, 다나로 무나.
3: 크리가타세, 가네 슬리시시.
2: Zakaj pa?
3: On bi rad poslušal Radio Bukarešta, ona pa Radio Sraka.
2: In čigava bo obveljala?
3: Tam imajo ženske glavno besedo.
4: Te se lumeje, ta se ne agada. Veče tu?